0: 노 나가블리 콜레 치킬라 마힐레 치킬리라 마힐레 칼로콜라
1: 아슈이 다 초해와 해드가죠 오멜레 자누 자베메비
0: 메레 오누 초즈비 감콜라 초가레 노 카나가빌리코 까문코 갈로코가조비 라후리코 나기요